准备好了吗？这一刻，让我们追随新的方向。914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6월 초하흐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산시장이 새롭게 단장해 정식 영업을 시작해 했습니다. 축구로 이어진 우정, 여령 7개 도시문화관광주가 연길에서 공동 추천 소개를 펼쳤습니다. 연변대학 사범학원, 청바와 붉은 넥타이에 만난 교육봉사활동이 광화소학교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연길의 대표적인 생활 명소이자 20여 년간 도시의 추억을 간직해온 수상시장이 7월 19일 새롭게 단장해 정식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강변시장에서 인기 문화관광 명소로 협소한 강변점포에서 3층 규모의 민속 종합시장으로 탈바꿈한 수상시장은 시설은 새로워졌지만 생활의 정과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가며 군중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민속 풍정 가득한 대중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짙은 민족 풍정과 넓고 정돈된 실내 공간, 깨끗한 야외 환경을 갖춘 연길 수상시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시장에 들어서면 푸른 기와와 흰 벽, 처마가 돋보이는 단정하고 품격 있는 전통 양식의 건물이 눈길을 끕니다. 시장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통로도 넓고 쾌적합니다. 매장마다 질서 있게 배치된 순대와 찰떡, 막걸리, 조선족 국밥 등 특색 음식이 가득해 고소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정성껏 손님을 맞이하고 군중과 관광객들은 끊임없이 시장을 오가며 정통 음식을 맛보고 연변 특산품을 고르면서 활기 넘치는 대중시장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천 관광객 장교는 아침 시장이 이렇게 활기가 넘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방금 김치를 먹어봤는데 아삭하고 달콤하면서 감칠맛이 있어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취치할 관광객 리명은 새 시장 환경을 직접 보려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깨끗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새 수상시장의 총 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이며 건축 면적은 12,300평방미터입니다. 850여 개의 매대를 갖추고 있으며 1,500명 이상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는 민생시장과 특색 음식, 휴식과 문화관광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계획됐습니다. 1층과 2층에는 표준화된 특색 점포와 편민 매대를 설치하고 기존 수상시장의 김치와 순대, 찰떡, 산나물 등 전통 경영품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층은 독서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군중들의 휴식과 관광객들의 체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단순한 시장에서 다양한 업태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수상시장 업주 부성명은 시장 수준이 여러 면에서 많이 높아졌지만 생활의 활기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면서 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니 연기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수상시장 업주 우영희는 예전 시장보다 환경도 훨씬 좋아졌고 손님도 예상보다 많아졌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상무국 부국장 형유는 인기 명소가 되는 것은 시작일 뿐 오래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면서 관광객이 한번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길의 따뜻함을 오래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은 단순한 인기 관광지가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이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시장은 한 도시의 민생 온도를 비추고 한 줄기 생활의 활기는 한 지역의 민속 문화를 이어갑니다. 새롭게 문을 연 수상시장은 앞으로도 정성으로 맛을 지키고 따뜻한 봉사로 손님을 맞이하며 문화관광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게 됩니다. 연지파 강변의 생활의 활기가 해마다 더욱 넘쳐나고 연변만의 독특한 민속 풍정이 더 넓은 곳으로 전해지며 연길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따뜻한 도시의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해 나갈 것입니다.
0: 동부리그 축구 경기의 열기가 계속 높아지면서 도시 문화체육 관광의 활력도 한층 살아나고 있습니다. 7월 17일 대련시와 단둥, 금주, 영구, 조양, 반금, 호로도 등 6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초행복 문화관광조 추천소개단이 연기를 찾아 두 도시 연동 활동을 펼치며 문화체육관광 융합발전을 심호했습니다. 보르성반에서는 료닝성 7개 도시 문화관광 추천소개관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문예공연과 함께 각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깊은 문화적 저력,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생동감 있게 소개함으로써 료닝성 7개 도시의 매력과 발전 모습을 전방위적으로 선보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흥미로운 경품 퀴즈 행사도 함께 진행됐으며 풍성한 문화관광 선물이 마련돼 많은 군중과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행사장은 시종 뜨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료닝 문화관광의 독특한 매력과 진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촌 관광객 형운정은 이번 문화관광 추천소개 활동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행사였는 바 여러 지역의 문화와 음식 등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활동의 하이라이트로 대련 앵두 응원팀과 염변 명태 응원팀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두 응원팀은 넘치는 활력과 열정적인 공연으로 현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축구를 매개로 예술을 통해 힘을 모으면서 동북리그 축구 경기의 뜨거운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료닝과 염변이 경기를 통해 우정을 다지고 문화와 체육을 융합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깊은 우정을 생동감 있게 보여줬습니다. 염변대학 학생 판흠은 평소에도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번 동북리그를 통해 더 많은 도시를 알게 됐고 또 두 지역 치어리딩팀도 모두 특색이 있어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대련 문화관광 추천소개관 리일항은 동북리그 경기 열기를 타고 연기를 찾아 료닝성 7개 도시의 문화관광을 추천소개하게 됐는데 염변의 여러 주민들에게 7개 도시의 산과 바다의 매력을 보여드리는 한편 경기의 열기를 계기로 여러 지역의 문화관광 연동도 실현했고 추천소개와 함께 자원 공유와 관광객 공동 유치라는 목적도 함께 이루게 됐다고 했습니다.
1: 근일 시정협은 중점 제안인 다차원적 지원을 통한 연길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제안을 둘러싸고 전문조사 연구와 독촉 처리를 전개했습니다. 시정협 부주석 리평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독촉 처리조는 먼저 세포천호 생물과학기술연변유한회사와 연길수해식품유한회사를 찾아 기업발전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경영과 발전 과정에서 겪고 있는 난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이어 열린 좌담회에서는 제안에서 제기한 혁신주도 강화와 새로운 질적 생산력 육성, 금융봉사 최적화를 통한 자금난 해소, 경영환경 개혁 심화와 봉사 효율 제고, 인재보장 강화와 발전 기반 구축, 산업협동 추진과 발전 공간 확대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민영경제는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 기업은 자체 우세를 바탕으로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적극 적응하고 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규정에 따른 경영 리념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내부 발전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고 정밀 관리와 원가 절감, 효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써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각 관련 직능 부문은 적극적으로 기업을 찾아가 정확한 봉사를 제공하고 각종 기업 지원 정책을 시달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업 발전 과정의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 민영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하며 발전에 전념하고 더욱 크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 일전 시인민부장부는 기간 민병을 조직해 염변 혁명 열사릉원을 찾아 홍색 교육 실천 활동을 전개해 열사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분발 전진의 힘을 얻고 당의 지위를 따르며 충성스럽게 직무를 수행하는 사상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연변혁명기념관에서 민병들은 역사사진과 혁명문물, 사료자료를 진지하게 관람했습니다. 또한 동북항일련군 제2군의 림해 유격활동, 각 민족군중들이 한마음으로 전선을 지원한 역사, 지원군 장병들이 압록강을 건너 항미 원조에 나선 등 혁명 역사를 되새김으로써 염변 영렬들이 작은 가정을 뒤로하고 모두를 위해 헌신하며 생명으로 변강을 지켜온 숭고한 애국정신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기간민병 왕사제는 앞으로도 영렬들을 본보기로 삼아 당의 지배를 따르고 실력을 갈고 닦아 지방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앞장서 나서며 청춘을 저버리지 않고 사명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 그일 연변대학 사범학원 진달래 교육봉사단은 조양천진 광화소학교를 찾아 청마와 붉은 넥타이의 만남 청춘으로 변강을 지키며 사명 실천을 주제로 한 교육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교육봉사단은 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색문화 전승, 변강정신 교육, 과학 소양 양성, 심리 건강 관심, 언어문화 향상 등 5개 분야의 특색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제대 대학생 대표가 진행한 국방교육 과정은 강연 플러스 체험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 군인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헌신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과학실험과 감정 그림 그리기, 고전 낭송 등 과정은 지식성과 흥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봉사단은 다채로운 친화 활동을 조직해 교원과 학생 사이의 거리를 빠르게 좁히고 따뜻하고 화목한 교육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화소학교 6학년 2반 학생 전은화는 이번 활동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학교에 자주 찾아와 이번 활동을 펼치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교육봉사 활동은 사상정치 교육을 농촌 소학교 교실에 융합해 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기층으로 내려보냈으며 청마 학원생들에게도 소중한 실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연변대학교 사범학원 진달래 교육봉사단 자원봉사자 량사기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펼쳐나가 농촌과 조국의 변강 대지에서 우리의 교육 다반지와 청춘의 힘을 써내려가겠다고 표했습니다.
0: 7월 17일은 제9회 717 배달일꾼절입니다. 건공과도는 두 개 새로운 당조직과 손잡고 따뜻한 새임으로 발전에 활력 더하기를 주제로 배달일꾼들에게 명절 축복과 따뜻한 관심을 전했습니다. 활동 현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10명의 우수 배달일꾼이 표창과 장례를 받았고 30명의 가장 아름다운 배달일꾼이 두 개 새로운 당조직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에는 가치 약 5,000원의 더위방지와 우천 대비용품, 9,000여 원의 건강검진 및 물리치료 카드, 3,000여 원의 오토바이 점검 정비와 전동차 브레이크 패드 교체 봉사가 포함돼 배달일꾼들의 일상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켰습니다. 활동에서 주최 측은 특별히 명절 케이크도 준비했는데 배달일꾼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만의 명절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공가도는 당근사를 인도로 자원을 통합하고 따뜻한 벌 봉사거리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20여 개 표준화 따뜻한 쉼터에 의거해 10분 벌 봉사권을 구축했으며 누계로 배달일꾼과 야외 근로자에게 약 7만 회의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두 개 새로운 당조직이 기층 관리에 참여하도록 적극 인도하고 새로운 취업군이 봉사를 받는 대상에서 기층 관리의 주력군으로 전환되도록 초동함으로써 전시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홍색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자입니다. 파란 꿈을 안고 달리던 학창시절, 어느새 내 고향 강물 따라 흘러가고 석양을 바라보며 흰머리 날리어도 가슴에 품은 뜻은 여전히 변함없네. 아, 아름다운 황혼이여, 황혼에 피어나는 푸른 꿈이여.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줄기세포 불로주사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절기와 건강 관련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도대변인 호강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례 일부 불법기구와 개인이 대중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등 수요를 이용해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줄기세포 관련 약품과 기술을 과장해 마케팅하고 있는데 노화를 방지하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이른바 줄기세포 불로주사를 홍보하며 장기 복구, 만성질환 완치 등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임의로 줄기세포 주입 등 임상 조작을 수행해 대중의 건강과 재산 안전에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첫째, 생물의학 신기술 림상 연구와 림상 전환 응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면 줄기세포 관련 림상 연구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림상 전환 응용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약품, 의료기기는 등록,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줄기세포 치료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기구에서 전개해야 하며 미용원, 양생관, 세포기술서비스회사 등 비의료기구와 비의료전문기술자는 어떠한 진료활동도 전개할 수 없으며 이런 유형의 활동으로 초래되는 건강위험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승인되지 않은 연구 단계에 있는 줄기세포 제품과 기술은 림상 응용을 전개할 수 없고 비용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중은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단서를 발견한 경우 현지 공안,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 신고하거나 12345 전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 물놀이할 때 몇 가지 수영병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수영장에 가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영장의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질병이 쉽게 전염되는데 어떻게 수영장의 수질 합격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네, 여름철 물놀이 시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수영병입니다. 기준치 미달 수영장 수질은 대중들의 수영 체험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위생 건강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중 잔류 염소 농도를 예로 들면 수영장에서는 주로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수질을 소독하는데 일정한 유리성 잔류 염소 농도를 유지하면 수영장의 물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잔류 염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영하는 사람들의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일정한 정도의 눈 부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잔류 염소 함량이 너무 낮을 때 수영장의 물은 정상적으로 살균되지 못해 물속의 세균이 수영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름철 공공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수영병을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눈 전염병입니다. 의학적으로 급성 결막염이라고 불리는 홍안병은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고 전염성이 강하고 빠르게 전파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 수건, 물 등이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코 마클라미디아는 수영장의 물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전염병입니다. 의뢰하면 세균 감염으로 인한 농포창은 궤양 후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 피부 얕은 층의 곰팡이 감염에는 무좀, 회색 손톱 등이 포함되며 슬리퍼나 수건을 통해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염증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일단 물을 삼키게 되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수영장 물을 따라 인후관으로 들어가 귀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역행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도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은 수영할 때 불가피하게 물을 삼키게 되는데 세균성 리질, 감염성 설사 등을 유발하는 세균이 물과 함께 인체에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네, 모기에게 물려 생기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네, 여름철 모기가 많아지면서 모기에게 물려 생기는 병이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성 B형 뇌염입니다. 네, 그럼 유행성 B형 뇌염은 어떻게 전파될까요? 네, 유행성 B형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중추신경계통의 급성 전염병으로 모기에게 물려서 전파되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주요 범인입니다. 바이러스가 돼지 등 가축과 모기 사이에서 순환하는데 모기가 병든 돼지를 문 후 사람을 물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 지간에는 직접적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시간과 군체가 있습니다. 유행성 B형 뇌염은 여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하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보편적으로 감염되기 쉽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의 발병률이 크게 감소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는 여전히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유행성 B형 뇌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그리고 모기 회피 및 방제 이중 보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에게 무료로 유행성 B형 뇌염 백신을 접종하며 국가 면역 절차에 따라 8개월 연과 2세에 각각 1회 접종합니다. 다음은 모기 회피 및 방제입니다. 집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기가 많을 경우 전기 모기향, 살충 에어로졸, 전기 모기체 등 도구를 사용해 모기를 방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실내 환기를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옅은 색상의 긴 소매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를 잘 뿌려야 합니다. 집과 주변의 고인물 용기, 즉 화분, 물 항아리 등을 제때 제거해 모기의 번식을 감소해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선아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왜냐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내가 아프면 모든 게 다 필요 없고요. 자신을 챙기면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인생입니다. 내가 불행하면 인생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한 일이 나 바로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 멋진 하루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될까요?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나간 것은 언젠가 지나가게 되어 있고 가지지 못한 것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워낼 수 있어야지만 삶을 오로지 나만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되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불리옵니다.

꼭 노력이란 증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잠시 서품 감상합니다.

0: 아이고시여.
1: 야, 그 나무네 정말 빛을 때 안 빛이네, 다 빛이네.
2: 야, 이제 어디 나무 무슨 날 보세요? 빨리 잘못했다고 또 차냐.
1: 아, 야.
2: 얼른.
0: 이러면서 하우체는 무슨 도쟁, 제가 마들이 딱 걸었지 뭐.
2: 얼른.
3: 어디 말아봐. 왜 붙여라?
0: 이러보다.
2: 저, 내 결국 잘못해. 미안한다, 예?
4: 이러보다.
2: 그래. 무슨 일이야?
1: 저, 어머니, 그, 돈을 배고 맞추게.
2: 또 돈 소리 맞구나.
0: 그렇지, 무슨. 뛸데 없어.
1: 아, 어머니, 내 제일 친한 친구 생일인데?
2: 야, 아니, 너는 무슨 친한 친구 그리 많니?
1: 야, 가도 내 생일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랄까?
2: 야, 원표야. 엄마 돈은 안니? 아, 그리고 무슨 학생 아들이 부도로 100원씩 있으나?
1: 야, 돈을 좀 많이 많을까? 아, 그런데도 안 비치면 사람이 얼마나 창피한가, 야?
2: 야, 창피한 게 문제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그런 데다 쓸 게 없네. 돈 쓰고 나면 언제 학비는 못 오겠니? 오라 되면 대학도 되는데.
1: 야, 도대체 내 쓸까? 안 쓰겠을까?
2: 야, 엄마 젓가락 빼달래.
1: 야, 엄마.
2: 이게 오늘 아침 판게인데 모두 한 60을 저렇게 갖다.
1: 뭐? 60원? 아이고 사람 망신시킬 일이니까 아이가 되겠어요.
2: 야!
1: 야! 이 나쁜 사람이다 니. 어? 네 어머니하고 무슨 말 버릇이? 어? 네 나라 관시해도 괜찮아. 네 이 여자 관시하면 아이 괜찮아. 네, 네 어머니 속이 정말이 모른다니. 네 쓴 네 마마의 희망아. 응? 야, 네 어머니 네 소리 봐라. 응? 네 광부 지키느라고 네 어머니 지혜태에 손대 받아하지. 응? 찬물에 손대 빼리 지사해서 손이 빨갛게 얼어해서 또 화해라. 네 저기 저와 도덕계 채채나 네 어머니 손대 팔다가 이 다리에 쓰러져 해야지. 그래서 내 뺨으로 때려가.
2: 야, 아니, 어머니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1: 빨리 해야 된다. 아들이 알아야 된다.
2: 야.
1: 어? 다이프 쏘라 이사 많이 해서 네 어머니 손 감뭐 피로 고도 인형 부 좋아. 어? 그래서 네 어머니 머속에 나보고 비밀이 지켜다 나하지. 어제 비밀이 아들이 암속이 다 한다고 딴신한다고. 어? 내 목소리 속이 다 어떻게 딴지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 내 동미 생일이 매일 가라 해서 네 어머니 생일을 한번 기억해서. 응? 사람이 네 어머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여. 또 어디 묻힌다 샹샹 어디야.
5: 어머니
1: 네 인물이 까부지, 체격이 좋지. 어, 어머니 많이 딸들라 해서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소. 그래면 네 어머니 아무리 고생해도 행복하지.
5: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내 잘못했습니다. 이 아들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지금 이더라도 꼭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 소원대로 대학에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돈을 예쁘게 쓰지 않고 어머니를 다시는 소원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2: 니만 정신 차리고 공부 잘하면 된다. 원표야, 엄마는 아무리 고생해도 니만 잘 된다고 일이 없다. 일이 없다.
5: 어머니, 세상에 친구는 많고도 많을 수 있지만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는 세상에 단 한 분뿐인다. 어머니, 내일부터라도 학교 가기 전에 꼭 어머니 순대 파는 거 돌봐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내 약속할게.
1: 그렇지. 그러면 지금부터 네 학비, 생활비, 이 다음에 대학에서 나갈 때까지 모든 경비 마사비 책임을진다
5: 예
1: 家庭人才，国家人才培养他们的，没这个爱掉。一马大败，骂你喊不骂你喊的喊的。
5: 嗯。어머니내일부터목숨내걸고공부하겠습니다
1: 내내한눈에맹세할게야니그러면손대대고도맹세해야지
5: 예내손대맹세할게 어머니정말남자답게맹세합니다
1: 야진보빠르다이高清문超人사람이지
2: 哎，感谢的，谢谢你啊！
1: 哎呀，我连都能给你摸这个感谢的意思，咱俩谁跟谁呀、啊？
2: 哎呦，
5: 混沌马大伯
1: 啊，
5: 混沌马大伯，这我的妈怎么做啊？还是？哎，
2: 你这说呀？
1: 呀，那你要么你做啊？还是？要那做还是？我这里反对还是啊？
5: 哇，글쎄，
1: 啊。
5: 안돼한다고말할수도있지
1: 아유아니되겠다여러분혼돈하고쏜데합치는거동의하는사람소리드셔반대부셔
5: 야이리나내일목에나겠다
1: 채취충고
5: 야큰식은왔다야
2: 야그게무슨뜻이야
5: 아어머니내말은이제가어머니여전혼자알고오독하지않아서아들이시름났단말인다 어머니내앞으로출세해서꼭보답해드릴게
2: 누구한테
1: 그렇지너희한테보답이하겠어
5: 우리어머니하고혼돈마다바이한테꼭보답해드릴게
1: 내부있는가
2: 원태야
5: 예어머니
2: 우리오늘아침에기분도좋고한데저혼돈마다바이랑같이우리집에가서쓸까
5: 혼돈마다바이랑같이글쎄혼돈마다바이는사업도바쁜부위시간이없을겐다
1: 어떻게시간이없어서내시간많지
5: 시간많을까
1: 많지
5: 정말
1: 얼마든지있어
5: 좋습니다그럼다우리집에가서생기죠
2: 아이렇게빨간다
1: 와세好漂亮啊
5: 야우리엄마보았다요어머니
1: 좀漂亮보통마다마에도부끄러워져빨리오셔내아이부끄러워서
4: Ha!

0: 我又回到了我难忘的故乡，那弯弯的小河正在。
1: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지중허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흥민 작곡, 황경애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당신과 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아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인생길 한끝까지 피어가는 꽃. 인생길 한끝까지 피어가는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네, 3절이 끝나고 3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 당신과 나의 사랑. 사 올라간 당신과 나의 사랑은 들린다 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얼마나죠?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의 재중심 APP, 옌지 룽메이 APP와 칭딩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과 나 사랑 3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는 영화 연기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기 소설 연기구를 라디오 소설로 각색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련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 같은 이야기. 등기고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게.

0: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미벽화 15번째 시간입니다. 초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들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영정씨, 잠깐. 초연이가 불러세웠다. 공무원, 저 생마가 개선할 거예요. 나는 단번에 생마가 되어버렸다. 잃어버린 게 명예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는 김에 손을 들어 차주전자와 컵 두 개를 쓰러뜨렸겠다. 이 박산난 것도 같이 개선하게 해요. 그리고는 가버렸다. 계산서를 보니 87은 70전이었다. 나는 100원짜리를 꺼내주면서 거스름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런 마침 3877 숫자와 관련된 숫자였다. 우리의 삼각관계가 87은 70전이라는 효과를 산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초연이는 성격이 사나운 여자였다. 어쩜 저렇게 사나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왜 이름에 가녀리를 초자를 썼을까? 중국 문자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잘못 사용되어 풍자로 되는 경우가 많다. 옛날에 아버지를 대신해 종군하는 여자들을 보면 대개 설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거칠은 남정네들과 어울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난 그런 거친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지식분자였다. 그래, 지식분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는 어중리 또중리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1: 내가 너를 아내로 들일 줄 알고? 아내로 들이면 매일매일 얼마나 숨통이 막히겠어.
0: 나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광고부에 돌아오니 모두들 일 때문에 바삐 돌아치고 있었다. 오후 초연이는 광고부 문 앞을 지나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눈치 빠른 소화가 이를 알아차렸다.
2: 이봐, 싸웠어?
1: 에이, 큰일 아니야. 달마다 한 번씩 싸우는데 뭐.
2: 아, 그건 생리주기성 정서 불안이니 어쩔 수 없는 거야.
0: 이 자식은 여자 편을 들고 있었다.
1: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질투해서 저러는 거야.
0: 소화는 그날 서음음이 사라와 그의 시집 간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2: 뭐라고?
0: 나는 여화의 이야기를

0: 말할 수 없어 대강 얼버무렸다. 말대꾸를 하지 않았다.
1: 왜 한번 꼬셔보지 그래. 바람이란 게 한두 번쯤은 괜찮아. 초연이와 헤어져도 적어도 넌 사랑이란 걸 해봤잖아. 아,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란 법은 없지.
2: 놀란 집에 부채질하지 마. 소용없어. 그 여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1: 그럼 너는?
2: 나도 아니지.
1: 진짜로 아니야?
0: 나는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담도 없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 같은 소시민에게 이런 기이한 일은 발생하지 말았어야 했다.
2: 초연이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0: 아내는 첩보다 못하고 첩은 기생보다 못하며 기생은 간통보다 못하다고 우리 둘은 지금 가까운 한발 거리에서 죽을 때까지 왕대하지 않을 태세다.
2: 뭐라고? 나를 뭐라고 욕했지? 아내는 첩보다 못하다고 이런 말로 나를 모욕하다니. 아, 저 여자는 대체?
0: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그녀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우리 둘 사이는 이런 작은 일로 다툴 정도로 감정이 깊었다. 나와 초연이는 이때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돌로 여기고 나는 그녀를 막대먹은 여자로 여겨왔다. 사실 그게 아니었다.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여러 동료들 앞에서 이번 말다툼에서 얻은 진리를 공개했다.
2: 어찌 참고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옥신각신 다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초연이가 날 마음에 둔 게 틀림없어.
0: 새어나오는 음흉한 웃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타닥타닥 우측에서 초연이가 달아내려왔다. 그녀는 취재하러 어디론가 가는 길이었다. 내가 웃는 것을 보고 더 화가 나는지 획 하고 머리를 돌렸었다.
2: 초연아!
0: 초연이는 나의 부름소리를 듣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해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었다. 초연이가 몇 발자국 못 갔는데 큰 빗방울이 후두둑 하늘에서 떨어졌다. 나는 문어구에서 그녀가 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한쪽 어깨에 맨 사진기를 급급히 품에 안았다가 잡동 사니들로 꽉 찬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사진기는 보호했지만 자신은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진기를 애지중지할지 몰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초연이의 행적이 사라졌다. 택시를 잡은 듯했다. 좀 지나니 빗재가 약해졌다. 갑자기 쏟아지던 비는 언제 내렸나는 듯 시치미를 뗐다. 전혀 내린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게 강해 보이던 초연이가 폭풍 속에서 애처롭고 가련해 보이긴 처음이었다. 초연이의 집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전에 있다 보니 매일 사전과 상환 두 곳을 왕복하면서 전전긍긍했다. 또 연예 기사를 띄는 기자다 보니 분초를 다투어야 했다.

0: 조금이라도 동작이 느리면 그날 딴 기사가 빛을 보기 어려웠다. 게다 달마다 부모한테 생활비까지 바쳐야 했다. 이런 그녀를 화나게 하다니. 난 내가 먼저 사과하려고 마음먹었다.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서연이가 무사람들 앞에서 나를 생마라고 욕한 것도 용서가 되었다. 다시 그 상례식당에 가지 않으면 그만이 아닌가. 우리 둘 사이에 얽히고 설킨 원한도 결국은 소나기가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이는 나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다. 퇴근 시간 10분 전, 서연이가 돌아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화한테 부탁해 필름을 씻게 하고는 한 남자를 나한테 소개해줬다. 소화는 나를 향해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그런 괴상한 표정을 지었다. 영정 씨, 이분은 안디예요. 자동차 번호판에 관해 묻고 싶다고 했잖아요. 걱정 말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친한 친구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감동이 실린 눈길로 안디라는 자를 바라보았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나는 점잖게 물었다.
1: 자동차 번호판에 관해 묻고 싶은데요.
0: 안디는 그럴듯하게 대답했다.
2: 우리 운수서에서는 아주 특별한 번호판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복원했다가 다시 경매를 하죠. 가격을 높게 부른 사람이 얻는데 어떻게 좋은 숫자를 갖고 계십니까?
1: 아니, 그냥 알고 있는 번호판의 차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소나 배역 최림 정소나 면무력 제작의 면무력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저는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고향에는 마을 앞을 지나는 강이 있는데 물이 너무 깊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세상에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은 많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뛰어놀던 추억이 깃든 곳이라 물놀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이 강가가 생각나고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게 됩니다. 아이는 맑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예쁜 돌을 주워 물에 던지며 한참 동안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강 옆에 떨어진 커다란 나뭇잎을 주워 물 위에 배처럼 띄워보았는데요. 넓고 가벼운 나뭇잎은 잔물결에 실려 물 위에서 가볍고 활기차게 흥떡흥떡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나뭇잎이 물 위에 떠서 흥떡흥떡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며 천천히 흘러가는 나뭇잎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역시 잔잔한 물결 위에서 가볍게 넘실거리는 나뭇잎을 보며 평소 복잡했던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흥떡흥떡 움직이는 모습이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곁에 두었던 물통까지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물통은 물 위에 동동 떠 흥떡흥떡하며 천천히 흘러내렸고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편 저는 물통이 멀리 또 내려가 잃어버릴까 걱정되어 서둘러 강가로 달려가 재빨리 물통을 건져 올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흥떡흥떡입니다. 둥둥 떠서 흥겹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을 뜻하며 흥떡흥떡하다로 사용합니다. 종이배, 나뭇잎 등 물에 뜨는 가벼운 대상이 바람이나 잔물결에 흔들릴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흔들리다라고 하기보다 가벼운 느낌과 활기찬 분위기가 함께 담겨 훨씬 생동감 넘치게 풍경을 묘사해 줍니다. 흥떡흥떡에는 물결이 흥치 있게 굽니는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넓은 강가나 넓은 연못에서 바람이 불 때 끊임없이 물결이 밀려오고 넘실거리는 광경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푸르른 숲을 찾아 야외로 갔었는데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은 바람이 불 때마다 잔물결이 끊임없이 일어나 흥떡흥떡 굽니며 멀리까지 흘러갔습니다. 잔잔하지 않고 활기차게 물결이 일어나 넘실거리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런 광경을 표현하기에 흥떡흥떡만큼 잘 어울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아닌 생동감 넘치게 출렁이는 강물을 묘사할 때 자주 활용합니다. 물 위에 떠있는 사물의 흔들림, 활기차게 넘실대는 물결 두 가지 자연 풍경을 한 단어로 담아낸 흥떡흥떡은 선조들의 자연 관찰 능력이 돋보이는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입경 관광의 번영 발전을 추진하고 관광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고 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조지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타이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타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현대 관광산업체계를 완비화하고 관광강국 건설을 다그쳐 관광산업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제공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정신적 낙원을 구축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전시하며 문명상호 답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입경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와 편리한 정체, 기술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들이 잇따라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은 입경 관광 발전의 새로운 열기를 다잡고 관광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7월 20일 광주 백운 국제공항에서 출입경 심사 경찰은 오스트랄리아 료행객 앤소니의 입경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지역을 료행한 적이 있는 앤소니는 중국의 통관 절차가 원활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출입경 절차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직원들은 기꺼이 남을 돕고 매우 친절합니다. 7월 20일 기준 백운 공항의 올해 입경 인수는 연인수로 5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작년보다 35일 앞당겨 해당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입경 여객은 전 세계 198개 국가와 지역에서 왔고 그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지역의 여행객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집니다. 백운 출입경 심사소 근무 발팀 팀장 리퍼는 우리는 통관 동선을 최적화하고 고봉시간대 통로에 유연한 조정기지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신속 통관 인원 정보 수집과 등록 지점이 항구에 설치되어 한 지역에서 등록하면 전국에서 통행이 가능해져 외국인의 중국 방문 편의성, 체험감, 편안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관광은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진술을 증진하는 달입니다. 습군평 총석에는 관광은 서로 다른 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상호 학습하는 중요한 경로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취업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또한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우리나라는 비자와 통관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결제의 편의성을 높이며 디지털 관광 봉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더 많은 외국인들의 여행지로 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부 모송룡 부국장은 우리는 입경 무비자 정책을 최적화하고 출국 환급, 해외 모바일 결제 등 부대적인 봉사를 동시에 최적화하여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무비자로 입경한 외국인은 연인수로 178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는 50개국에 대해 일방적인 비자 면제를 시행했고 29개국과 전면적으로 비자 면제를 실시했습니다. 240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의 적용 국가는 55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하부, 광서, 중경 등 7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외국인의 호텔, 외숙박 등록 온라인 봉사를 시행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정책법규사 림용숭 사장은 시범 운영 이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숙박 등록이 더 편리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가이민국은 관리와 봉사를 동시에 중시하여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하고 학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봉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에서 쇼핑도 즐깁니다. 비단, 차 등 전통 기념품부터 스마트 기기, 로봇, 장난감 등 기술 제품까지 쇼핑은 중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올해 상무부는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문과 함께 출경 환급 조치 최적화를 통해 입경 발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고수준 대외 개방을 굳건히 추진하는 행동한 그림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풍경에서 두터운 문화 조류까지 선진적인 기반 시설에서 장식이 안정적인 사회 환경까지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개방 관광 강국 건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관광에 국제적 영향력이 뚜렷이 제고되고 입국 관광 규모의 효과가 부단히 커지며 입국 관광객을 연인수로 1억 9천

0: 만명에 도달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형상의 전시,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 촉진 면에서의 관광의 역할이 보다 더 뚜렷해졌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관광의 가장 큰 관광객 레원국과 주요 목적지로 되었습니다. 향후 중국 개방의 대문은 점점 더 크게 열려 더 많은 세계 관광객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각국의 인문교류, 문화융화, 민심상통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함으로써 세계 문명의 백화원이 울긋불긋 생기팔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봉사업 확대 및 품질 향상, 수망, 신형 전력망, 계산 역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관망, 물류망 등 6개 네트워크의 계획 건설과 관련한 감독 검사 상황 보고를 듣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 15차 5개년 계획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사회보장 체계 최적화 관련 업무를 연구하고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의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봉사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분야별로 지원 정책을 완비화하며 다양한 제약과 장애를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성 봉사업은 과학기술 혁신과 가치 창출을 더욱 지원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역할을 더욱 발휘해야 하며 생활 봉사업은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여 인민 대중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요구를 더잘 재산권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 재산권의 고품질 공급을 강화하고 권익 분배 개혁을 심화하며 정책 지원과 시장 봉사를 강화하고 전환과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 과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고급 복합형 응용형 인재 대우를 신속히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봉사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회보장체계의 적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플랫폼 기능을 완비화하고 정밀한 관리를 강화하며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보장 처리 봉사의 편리성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심기의 시정 작업을 전면적으로 잘 수행하고 심기에서 발견된 문제를 매우 중시하여 엄숙히 대하고 하나하나 과업을 나누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정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재정 세제 개혁을 심화하며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확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심기의 시정을 업무 개선의 강력한 수단으로 삼아 당중앙의 결정과 정책 조치가 더잘 실행되고 효과를 발휘하도록 추진하며 하반기 재반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른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20일 오전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타이 아노틴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两国 지도자들의 전략적인 인솔하에 중국과 타이의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쌍방 협력에 더욱 넓은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총리 선생이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습근평 주석과 회담을 갖고 "两国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타이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으며 타이와 전통적인 친선을 고양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상호 지원을 확고히 하여 각 분야의 상호 리익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타이와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 타이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의 실행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결제와 자국 통화 결제 등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의 량완 성장세를 유지하고 산업의 상호 융합을 심화하며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함께 공동 번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0: 타이로 진출한 중국 교업들의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쌍방은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등 다국 범죄를 단호히 단속해야 합니다. 중국은 타이와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공정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입니다. 안우티는 타이는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며 중국 측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경제무역, 농업, 상호련통, 인공지능,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며 아시안 중국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한편 타이 중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촉진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회담 후 양국 총리는 무역, 농업, 세관, 국제범죄 퇴치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서명식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안우틴 총리를 위한 환영식을 마련했습니다. 오종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방문 기간 쌍방은 중국과 타이 운명 공동체 번영을 지향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타이 정부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20일 앤디 버넘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영국 수상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과 세계 주요 경제체로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국 각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요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안정성도 주입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상 선생과 함께 노력해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교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중국과 영국 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더 잘 마련해 주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오전 북경에서 타이 안우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타이 관계는 당면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초해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주 석분평 주석은 상해에서 안우틴 총리 선생을 접견함으로써 중국과 타이 관계의 더 아름다운 예를 위해 총사진을 그렸습니다. 중국은 타이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실무 협력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입법 기구 간의 왕래를 강화하고 입법 감독 경험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하며 중국 타이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더 잘 마련해 줄 것입니다. 타이 국회가 의원을 파견해 중국에서 주최하게 될 아시안 국가 의원 연구 토론반에 참가하길 바랍니다. 안우틴 총리는 타이와 중국은 서로 존중하고 믿는 좋은 보수로서 인민 간의 친선이 두텁다고 표했습니다. 타이는 한계 중국의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중국과의 호의 협력을 강화하며 립법 기구 간의 왕대를 밀접히하여 타이와 중국 관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날 오전 타이 안우틴 총리는 천안문 광장에서 인민 용 기념비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1: 공업정보화부 관계자가 20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규모 이상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응용 보급률은 30%를 초과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은 400여 종에 달해 전 세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안위성 무호 가도에서 많은 교통경찰 로봇이 도심의 주요 도로와 주요 교차로에서 상시적인 정상 근무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통경찰 로봇은 360도 파노라마 고화질 카메라, 밀리메터파 레이더, 레이다를 탑재하여 전방위적인 도로 상황 감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로봇 기업의 하붕 상무 부총경리는 로봇이 다양한 표준화된 교통지휘 손짓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교차로의 교통지휘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여 가지 류형의 교통위반 행위를 포착하여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단말기 제품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제품이 점차 스마트 생태계에 융합되고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의 생활과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운영감시조정국 도청국장은 일부 인공지능 단말기 기업들이 유연한 시장 기재와 완벽한 산업체인의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의 컴퓨터와 통신,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7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리유는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한 4,200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대형 모델과 지능형 에이전트 응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지능형 계산 능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컴퓨팅 파워 시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허브, 구역, 에이지, 컴퓨팅 파워 시설의 협력 배치를 가속화하고 컴퓨팅 네트워크 일체화, 친환경 전력에 직접 연결, 전력망 부하 저장 등 기술 혁신 응용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의 하존 국장은 6월 말까지 5G 기지국이 510만 2천 개에 달했고 기가비트 네트워크 서비스 능력을 갖춘 10GPON 포트가 3,286만 개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통신망 계획 건설을 정보통신업 발전에 중점으로 삼아 스마트 경제와 스마트 사회의 요구에 맞는 기반시설 체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 대표가 보는 중국의 사막 퇴치와 목축업 발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내몽골 자치구 호란시 락다그 사막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창밖의 녹색이 점차 짙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관리군에 가로세로 얽힌 개보들 모래마기가 잔 모래를 지면에 단단히 고정시켰고, 칸막이 사이사이로 새로 자란 초록의 목초들이 바람에 스쳐 고개를 숙입니다. 유엔 황마화 방지 공약 사무처와 인도, 페루, 케냐, 차드의 관련 기구 대표들이 최근 이 사막에 와서 현지의 개보들 플러스 혼합 파종 사막화 퇴치법을 료해했습니다. 개보들은 흩날리는 모래를 고정시키고 장마철에 빙초, 양초 등 토종 풀씨를 보충 파종함으로써 관목과 목초가 복합 식생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모식은 원가가 낮고 지속 가능합니다. 개보들은 모래를 고정시킨 후 사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목초는 5년 방목 금지가 지난 후 다시 합리하게 리용될 수 있습니다. 현지 림업 초원 부문 직원의 소개를 듣고 나서 대표들의 주요 관심사는 더 이상 관목과 목초를 얼마나 심느냐가 아니라 해당 모식의 원가가 어떤지, 목축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관리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중국 사막 퇴치를 관찰하는 시각은 단순한 식물 피복의 회복에서 점차 생태와 생산, 생활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막은 퇴치해야 하고 초원은 푸르름을 유지해야 하며 목축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이는 대표들이 자주 논의하는 화제일 뿐만 아니라 실린골맹이 관철하는 발전 논리이기도 합니다. 목축민 하스 바테르의 가정 목장에서는 양질 유구 양식, 다수확 목초 재배, 목초지 보호가 동일 경영 방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장에서는 또 다른 노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를테면 방목 금지, 보충 파종, 시비, 뿌리 자르기, 륜절 등 조치로 퇴화한 목초지를 복구시키는 동시에 목초 산업을 발전시켜 재해 방지와 가축 보호에 힘을 실어줍니다. 차드를 비롯한 전통적인 농목업 국가 대표들은 이 방법을 각별히 주목했습니다. 초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목축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그들이 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차드의 토착 여성이며 인민협회 회장인 심두 이브라힘은 내몽골 자치구의 경험은 아프리카 사헬 지구에서 참조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조건에 적응되는 식물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방목 방식을 추진하며 목축민의 주요 역할을 발휘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탄력을 증강시킬 수 있고 현지 주민들의 생계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심두 이브라힘 회장은 전통 경험과 과학 지식을 결부시키고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소득 내원을 창조한다면 생태 복구의 효과성과 경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목장과 산업 프로젝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표들은 사막 중심부의 생태 장부를 료해했을 뿐만 아니라 목축민 소득 증대에 민생 장부도 보게 되었습니다. 목축민들은 마유 가공, 승마 체험, 방목지 민박을 결부시켰고, 치즈 문화산업 단지에서는 원유 구입과 식품 가공으로 목축민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목장에서는 말 산업과 문화 관광 사이의 융합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목축민들은 생태 관리에서 산업 발전으로 확장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해냈습니다. 유엔 황마화 방지 공약 친선 대사인 리키 케일은 이곳에는 정책과 법규, 정부 행동으로 추진하는 관리가 있는 한편 목축민들이 참여하는 건의도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만난 목축민들은 모두 가축을 잘 기르는 동시에 초원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국정이 다르고 생태 조건이 다르지만 토지 퇴화를 방지하고 초원을 보호하며 목축민의 생산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여러 나라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며칠간의 일정에서 각국 대표들은 살아 숨쉬는 환경 속에서 관리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중국의 사막 퇴치와 목축업 발전의 실천은 각국 대표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실천적 노력은 생태 관광은 토지에 뿌리내리고 현지 민중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어야만 진정으로 친환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소박한 리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대표가 보는 중국의 사막 퇴치와 목축업 발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도로를 잘 닦아 민생복지를 증진한 내몽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대륙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2: 사상을 배움을 뜻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 식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을 발표할 때나 인터뷰 자리에서 이 식구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빈곤 해탈에서 정밀 가난 구제까지 약한 새가 먼저 날아서부터 산간지대와 연해 지역의 협력까지 지역균형 발전에서 착실한 공동부유 추진까지 눈앞의 난제들이 하나씩 극복되고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장원한 목표를 향해 계속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조여사회를 전면 실현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의 길에서 그 누구도 낙오해서는 안 된다고 표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공동부유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이 즐기는 전고를 해설하고 함께 배우며 그 사명과 책임을 터득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 프로그램 사상 해석인인 북경사범대학 왕병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가 10년 동안 겪은 세 가지 대사를 총화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한 것이고 둘째는 중국 흑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것이며 셋째는 빈곤해탈 공략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 첫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것입니다. 중화대지에서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한 중요한 시각에 앞으로 공동부유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인민 대중이 주목하는 초점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4월 습근평 총서기는 광서를 시찰하면서 인민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 데 있어 그 깊이와 범위, 난이도는 빈곤해탈 공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한숨 돌리거나 발심을 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계속 노력하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부유라는 화제를 둘러싸고 공동부유란 무엇이고 공동부유를 왜 실현해야 하며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세 개 문제를 둘러싸고 교류하려 합니다. 먼저 공동부유란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0: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내몽골 자치구 후커트시 실링골 남로에 사는 왕조는 집 앞 도로가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예전엔 이 길이 울퉁불퉁해서 걸을 때나 자전거를 탈 때마다 늘 조심해야 했지만 지금은 새로 아스팔트를 깔아서 이동도 편해졌고 마음도 훨씬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링골 거리처럼 남북으로 도심을 관통하는 이 도로 외에도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후커트시 신화대로, 비단의길대로 등 도로들이 집중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누적 파손 아스팔트 포장 면적 2만 5천 평방미터와 인도 2만 4천 평방미터를 복구함으로써 시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실질적으로 높였습니다. 평탄하고 원활한 도로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직결되는 민생 대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커트시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북방지역의 큰 계절적 온도차와 반복적인 도로 손상 특성을 고려해 계절별 전량, 유형별 보수라는 정밀관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전과 해빙기의 미세 균열이 확대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감압 아스팔트 등 신형 저온 보수 재료로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고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 후 침하로 인한 대규모 파손 구간에 열가소성 아스팔트 공법을 적용해 표준화된 굴착 복구를 진행함으로써 도로 구조의 안전 기반을 다졌습니다. 도로 교통의 원활한 사업과 관련해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포장 파손, 교통 정체 등 민생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의 통증을 제거함으로써 도시 도로 동행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발길을 더 안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훼손 도로에 대한 상시적 정비를 추진해 도시 교통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은 도시관리위원회를 주체로 도시운영관리봉사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각급 주택도시농촌건설부를 핵심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내몽골 자치구 도시정밀관리기준 등 지방표준을 제정하고 대도시관리와 도시관리 일체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12345 정무봉사 한라인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회참여 채널을 넓혀 정부주도 다자참여 공동관리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관측, 정밀복구, 장기적 유지라는 폐쇄형 업무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훼손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막다른 길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로망의 단절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은 도시도로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방안을 발표하고 각 맹과시의 막다른 길과 막힌 도로, 미완성 도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과학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해 학교, 병원, 대형 주거단지 등 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내몽골 전역에서는 훼손된 도로 7,200여 곳을 복구했고 도로 관리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아?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대륙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현재 시간으로 15일 0시경 지브롤터의 수석 대신인 파카르도와 에스파냐 국경 도시 라리네아의 시장인 프랑코가 류고 국경 양측에서 출발해 서로를 마주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국경선을 넘어 서로 만나 포옹했습니다. 박수와 노래 소리 속에서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도 이미 보초가 사라진 출입경 검사소를 지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멈춰서서 사진을 찍거나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 장면은 유럽 동맹과 영국이 14일 체결한 지브롤터 미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잠정 집행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협정에 따라 지브롤터와 에스파냐 사이 유후 국경의 일반 여권 심사는 취소되고 국경 격리 시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며 사람들의 왕래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15일 정오 마지막 두꺼운 철책이 기준기에 의해 지면에서 들어 올려져 한 세기 이상 두 지역을 가로막았던 국경 울타리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현장에서 행사에 참석한 에스파냐 산체스 수상은 유럽 대륙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다면서 우리는 기회로 가득 찬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수상은 협정에 따라 에스파냐는 지브롤터 공항과 항구에서 쉥겐 국경 관리 책임을 수행할 것이고 비자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유럽 외부 국경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에스파냐에 거주하는 유럽 동맹 시민은 지브롤터에서 취업할 수 있다면서 협정은 국경 노동자들의 실업 보장, 연금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럽 동맹과 지브롤터 간의 관세 동맹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에스파냐 라리네아시에서 살면서 지브롤터에서 일하는 이반은 가족과 함께 이 순간을 목격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국경을 넘어 지브롤터 공항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반은 과거 퇴근 후 지브롤터에서 나올 때 국경에서 서류 검사를 기다리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았고 밤 9시 혹은 10시가 돼서야 통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반과 같은 국제로

노동자는 15,000명 이상에 달합니다. 2016년 영국 유럽 동맹 탈퇴 국민 투표로 영국 영지 지브롤터도 유럽 동맹을 탈퇴하면서 본래 유럽 동맹 공동 법률 체계하에 있던 국경 취업과 인적 왕래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서류 심사, 대기 그리고 국경 통제의 불확실성은 지난 수년간 국경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반은 이제 철폐기 철거되고 국경에서 더 이상 일반적인 서류 심사를 요구하지 않기에 에스파냐 사람이든 지브롤터 주민이든 과거처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20세기 초에 건설된 이 국경 철책은 지난 100여 년간 실제 생활이 서로 깊이 융합되어 있는 사회를 억지로 갈라놓았습니다. 영국과 에스파냐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진 주권 분쟁, 국경 양측의 인적 단절과 이동 제약은 모두 이 책으로 하여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국경은 여러 차례 폐쇄, 강화, 개방을 반복했지만 실제 철책은 한 번도 철거되지 않았고 주권 분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측 주민들의 명계는 날로 밀접해졌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일 관광객, 국경 노동자, 국경 반대편 시민 방문 등 주민을 포함해 약 3만 명이 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현실적 수요의 추진으로 영국과 에스파냐는 점차 주권 분쟁과 국경 관리를 상대적으로 분리하고 국경의 질서 안정, 인적 이동의 편리화 등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결국 협정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협정의 잠정 시행이 시작됨에 따라 마침내 철책도 철거되었고 시민들의 통근길을 가로막던 장벽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도나시 각지에 검정귀 버섯 균배지 공장들이 육속 생산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표준화 공장에서 재료 배합, 포장, 멸균, 접종 등 공정이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능률적으로 가동되며 소득 증대의 희망을 담은 균배지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2026년 검정귀 버섯 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일전 황리어진 홍순 식용버섯 양식 농민전문 합작사의 생산 공장에 들어서니 자동화 생산 라인이 만부화로 가동 중이었고 생산 일꾼들이 포장, 압축, 밀봉 등 일련의 작업을 질서 있게 완수하고 있었고 밀봉된 균배지는 차곡차곡 버섯 바구니에 실려 멸균 차관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요에 의하면 현재 식용균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를 다잡기 위해 합작사에서는 앞당겨 계획 포치하고 균종 배양 및 원료 비축 등 사전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강원진 춘승 식용균 재배 농민 전문 합작사의 생산 작업장도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표준에 따라 균배지의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능률을 힘써 제고했습니다. 20여 년간 이 합작사는 자주적으로 고체 균종을 연구 개발했는데 균종의 안정성이 높고 활착률이 비교적 좋아 부근 촌민들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연간 도나시는 식용균 산업을 향촌진흥의 중점 기둥산업으로 삼고 정책지원, 자금지원, 기술에너지 부여를 통해 균종 배양, 균배지 생산, 재배, 가공 판매 전반 산업사슬을 구축해 산업이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로 전환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 성문진은 천혜의 자원을 입각해 하우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딸기, 상황버섯, 산야채 등 특색 재배 분야에 몰두하여 하우스 경제로 수입을 늘리는 등 토지 자원과 산업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과일 향기 가득한 녹색 재배 산업은 달콤한 수익 증대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딸기와 포도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비닐하우스 안에는 과일 향기가 풍기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풍성하게 수확된 과일은 시장에서 잘 팔려 농가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해 녹색 농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생태적 우세에 기반해 성문진은 산야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녹색 산야채를 재배하고 건강한 녹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문 산야채 과일원의 년간 비닐하우스 산야채 생산량은 5,000근, 과일 생산량은 2만여근이며 순수입은 30여만원에 달합니다. 산야채 재배 면적은 유유 토지를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수입 증대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생태 우세를 산업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으며 향촌 산업의 다원화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색채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색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네, 식욕을 돋게 하는 빨강, 음식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서 흔히 보입니다. 네,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파랑은 금융기관 로고로 자주 사용되고요. 편안함이나 또 초록은 이제 병원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르는 편안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네, 날씨가 좋지만 마음만은 다채롭게 빛나는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여름 이 무더운 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삼복철에 본격적으로 또 진입함과 동시에 무더운 계절 또 이제 지치지 않게끔 음식을 잘 드셔줘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이렇게 무더운 날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음식인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JOPD 그리고 제케미 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주제, 네, 이제, 재밌는 주제죠. 무더운 이 여름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여 문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하면, 냉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 네, 그래요. 이제 냉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또, 너무 또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적당히, 네, 다른 음식도 영양 맞춰가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네, 참여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그저께 삼계탕 시켜 먹었습니다. 시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먹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삼복철에 또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삼계탕일 수가 있고요. 무더운 또이 여름 몸이 좋은 이런 보양식으로. 네, 몸에 또, 이제, 불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배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네,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매일 시켜 먹는 것이 바로 빙수입니다. 저녁 퇴근하고 저녁 간단히 먹은 뒤 야식으로 먹는 빙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여름이면 네,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빙수나 네, 시원한 음식이 많이 생각나고 거기에 또 수박 이제 또 참외, 네, 여름철에 더욱 맛있는 이런 과일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터 FM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은 네, 이 무더운 삼복철, 네, 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의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더울수록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선아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왜냐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내가 아프면 모든 게 다 필요 없고요. 자신을

우리는 단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될까요?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나간 것은 언젠가 지나가게 되어 있고 가지지 못한 것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워낼 수 있어야지만 삶을 오로지 나만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되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불리옵니다.

0: 노력이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노력에 대해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변명으로만 들립니다.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아...
1: 혼자! 아야, 나지 티부서! 아야! 혼자! 吓我一跳啊！那是混沌烧给弄了个头巾的盖带。
2: 头巾的呀？哎呦，这咋搞的？弄了个头巾的？哎呦，你真来！
1: 这俩子妹生娘的吧？
2: 是苏兰的。啊。

0: 누구의 거다운가?
1: 거바야도 깐세서, 어? 혼돈이 거바야도 잃어버고, 손대 거바야도 잃어버고, 김치 거바야도 잃어버고, 개고기 거바야도 잃어버고, 아줌마의 날이 거바하면 된다.
0: 야! 아이, 야, 정말 노왕은이 말도 유마적으로 재밌게 한다, 예?
1: 요 차이 마.
0: 내 오늘 아침에 큰 배리 올매 없어서 영어에 어. 특별히 달 한 차만 내놨어.
1: 그래는가? 예. 아줌마 시선이 속이 아예 좋아해서 내 전문 대사리 속으로 만든 군돈이래. 마셔보라. 예. 아, 맛이 이래라.
0: 아, 근데 로왕.
1: 에이.
0: 야, 로왕은 그 군돈청이 1, 2층 그렇게 참 멋있게 져놓고 장사도 잘 되는데 어째 아침마다 이 추운데 나와서 그야 3년 차를 몰매 고생한가?
1: 그런 게 아니라 이 쇼치 사람들이야 내 혼돈이 15년 동안 싸우다 해지 또수 어디 老顾客了 혼돈청에서 파는 거는야 机器包的 혼돈 이 쇼치에 파는 거는 我亲手包的 혼돈라 사람이 뽑아비 할 줄 알아야 되지
0: 옳습니다
1: 그리고야 이 쇼치 사람들이 내 혼돈이 아예 싸우고 하면 내 모순 돈이 벌어서 혼돈청에 세우는 거 1, 2층 물이 마실 때 우물이 판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된다
0: 네.
1: 그래서야 내 속을 때까지 이 쇼치에 파는 거는 뭐 취소 뽑아비 혼돈이래
0: 정말 노왕한테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게부터 저렇게 1, 2층도 척척 해놓고 있지
1: 모순
2: 어머니
3: 아니요, 아니.
2: 어머니
0: 우리 집에 배달이 또 온다
1: 야 아들만의 두 아들이야 돈이 너무 예쁘게 쓴다 여기 좀 해야 된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하는가 아이야
0: 아버지 없이 곱게 키와 걸었습니다 어찌겠습니까 그래도 저게 내 유일한 희망인데
2: 어머니
3: 어머니 어머니 아직 여시가 원래 저딱 쇼시에서 어느새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길고 찾았대 야 어머니는 동기번쩍 사이번쩍 오늘 호기일 떠인다
0: 야야 추운데 어째 옷이랑 이렇게 얇게 입고다니 감기거리네 아이고 뭐 소리나 싸고 온거 자 인사를 해라
3: 어야 군동아나와 이거
1: 나는 挺好다 그런데 내 오는 거 보니 네 엄마 挺不好다
3: 어머니
0: 어째 그래
3: 그
1: 어머니 돈이 있습니까? 돈이 왜 그리 두시오?
3: 야 큰가보네 정말 빛을 때 안 빛이네 다 빛이네
0: 야 이제 어디 가면 무슨 말 보세요? 빨리 장소 대답부터 떠차냐 얼른
1: 이러면서 떠차는 무슨 떠차냐 지금 아들이 딱 떨어지면
0: 얼른
3: 모두 말아봐 对不起라
1: 이러면서
0: 내 결국 잘못해 미안한다 예?
1: 이러면서
0: 그래 무슨 일이야?
3: 저 어머니 그 돈을 빼고 맞추게
0: 또 돈 소리 맞구나 무슨
1: 그렇지 무슨 뜰데 없어
3: 아 어머니 내 제일 친한 친구 생일인데
0: 야 아니 너는 무슨 친한 친구 그리 많니
3: 야 가도 내 생일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갈까
0: 야 원표야 엄마 돈은 안니? 아 그리고 무슨 학생 아들이 부담 100원씩 있으나
3: 이야 아 정말 좀 많은 일이 많을까 아 그런데도 알비 지금 사람 얼마나 창피한가 야
0: 야, 창피한 게 문제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그런 데다 쓸게 없는 돈 쓰고 나면 언제 학비는 못 오겠니? 월화제는 계약도 되는데.
3: 야, 도대체 좀 내 쓸까? 안 쓰겠을까?
0: 야, 엄마 젓가락 빼달래.
3: 야, 엄마. 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
0: 오늘 아침 판결들 모두 한 60을 저렇게 긁었다
3: 뭐? 60원? 아이 뭐 사람 망신시킬 일이니까 아이가 되겠어요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나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옥입니다. 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라면서 타인에게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때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타인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그저 무례할 뿐입니다. 만나고 집에 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의 없는 질문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내는 꽃송이.

그래,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기왓장 내외.

내 옴살 떨지 말라는 말이 정말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겠죠?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긍정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병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플 때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면요, 아프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 곡입니다. 허미오 가수의 노래.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루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0: 고기는 로인의 곁으로 유유히 다가왔다가 바로 옆으로 의젓하게 헤엄을 치며 빠져나가고 있었다. 주둥이가 배전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가 스치고 지나쳐 가는 것이다. 거대한 몸집은 엄청나게 길고 굵고 넓었고 자줏빛 줄무늬가 있어 물속에서는 온통 은빛으로 빛나는 큰 것이 끝없이 스쳐가기 시작한 것이다. 로이는 잡고 있던 줄을 밑에 놓고 발로 밟았다. 그리고 창을 들 수 있는 데까지 높이 쳐들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은 마지막 초인적 힘을 작살 끝에 모아 고기의 옆구리를 향해 내리꽂았다. 로인의 가슴팍만큼 솟아있는 그 커다란 고기의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를 내리찔렀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이었다. 그는 작살의 날카로운 새뭉치가 고기의 살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감촉을 느꼈다. 작살 후로 몸을 기울여 체중을 싣고 있는 힘을 다해 작살을 더 깊이 밀어넣었다. 고기는 치명상을 입고 거대하고 억센 기운으로 물 우러 높이 솟구쳐 올랐다. 녀석은 마침내 그 거대한 몸집과 엄청난 힘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의 고기는 배 안에 있는 로인보다도 더 높은 공중에 걸려 두둥실 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물속으로 굉장한 소리를 내며 로인과 배에 아주 잔뜩 물보라를 덮어 씌우며 떨어졌다. 로인은 정신이 희미해지고 불쾌한 구역질이 나고 앞도 잘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나 로인은 쉬지 않고 재빨리 작살줄을 추려두었다가 패이고 터져 쓰라린 두 손 사이로 천천히 풀어주었다.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자 고기가 은빛배를 우러 드러내고 거꾸로 떠있는 것이 보였다. 작살자루가 고기 어깨에 곧바로 꽂혀 있었다. 바다는 녀석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피는 1마일이 넘는 깊고 푸른 바닷속에 있는 마치 한 무리의 고깃대가 몰려있는 것 같이 캄캄해 보였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는 구름같이 퍼지고 있었다. 고기는 은빛으로 빛나며 조용히 물결치는 대로 떠가고 있었다. 로이는 과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광경이 사실인가를 의심하며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살줄을 두어 바퀴 뱃머리 말뚝에 감아매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쓸어안았다.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지. 그는 뱃머리 널판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나는 늙은이고 너무나 지쳐버렸다. 그렇지만 내 형제인 고기를 죽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잡일을 해야만 한다. 이제는 배전의 저놈을 잡아맬 올가미와 줄을 마련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비록 배에는 나와 고기밖에 없지만 이놈을 실어서 배에 물이 고이면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낸다 하더라도 이 배를 가지고는 감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야.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지. 저놈을 끌어당겨 배전에 단단히 묶은 후 돛을 달고 돌아가야지. 그는 고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배전에 갖다 대고 아가미에서 입으로 밧줄을 깨서 머리를 뱃머리에 꽉 붙들어 맬 작정이었다.
1: 한번 똑똑히 보고 싶다. 저 녀석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싶다. 저놈은 내 재산이다. 그것 때문에 만져보고 싶은 것은 아니야.
0: 두 번째 작사를 찔러 넣을 때 심장을 만져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1: 자, 어서 녀석을 끌어당겨 뱃전에 묶고 꼬리에 올가미를 걸고 또 허리에도 올가미를 걸어 배에 묶어 놓아야 할 것이야. 일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늙은이야?
0: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1: 싸움이 끝나고 나니 잡일할 것이 아주 많은데.
0: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나서 고기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오가 지난 것이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학교 사상 정치리론 과목 교사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인재를 육성하자 2019년 3월 18일 사상 정치리론 과목을 잘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면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신시대의 당의 교육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는 마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제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며 학교 운영에서의 사회주의 방향을 견제하고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중국 공산당의 국정 운영을 위해 봉사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의 공고화와 발전을 위해 복무하고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복무하는 방침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입경 관광의 번영 발전을 추진하고 관광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고 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조지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타이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타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현대 관광산업체계를 완비화하고 관광강국 건설을 다그쳐 관광산업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제공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총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는 앤소니는 중국의 통관 절차가 통독하면 전국에서 통행이 가능해져 외국인의 중국 방문 편의성, 체험감, 편안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관광은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친선을 증진하는 달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관광은 서로 다른 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상호 학습하는 중요한 경로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취업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또한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우리나라는 비자와 통관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결제의 편의성을 높이며 디지털 관광 봉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더 많은 외국인들의 여행지로 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부 모송룡 부국장은 우리는 입경 무비자 정책을 최적화하고 출국 환급, 해외 모바일 결제 등 부대적인 봉사를 동시에 최적화하여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무비자로 입경한 외국인은 연인수로 178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는 50개국에 대해 일방적인 비자 면제를 시행했고 29개국과 전면적으로 비자 면제를 실시했습니다. 240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의 적용 국가는 55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하부, 광서, 중경 등 7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외국인의 호텔, 외숙박 등록 온라인 봉사를 시행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정책법규사 림용숭 사장은 시범 운영 이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숙박 등록이 더 편리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가이민국은 관리와 봉사를 동시에 중시하여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하고 학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봉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에서 쇼핑도 즐깁니다. 비단, 차 등 전통 기념품부터 스마트 기기, 로봇, 장난감 등 기술 제품까지 쇼핑은 중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

0: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올해 상무부는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문과 함께 출경 환급 조치 최적화를 통해 입경 소비를 확대할 때 관한 통제를 발표하여 료행객의 출경 환급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입경 소비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북경시 상무구 박학동 국장은 북경은 전국 최초로 전 도시 세금 환급 원스톱 처리 모델을 도입해 쇼핑 즉시 세금 환급, 전 도시 이미 환급을 실현하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 타 지역 상호 인증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원클릭 스마트 세금 환급 봉쇄의 새로운 모델을 시작했으며 단일 처리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정책 조치들은 관광업에 더 좋은 빠른 발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고수준 대외 개방을 굳건히 추진하는 생동한 그림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풍경에서 두터운 문화 조력까지 선진적인 기반 시설에서 장식이 안정적인 사회 환경까지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개방적이고 자신감으로 넘치며 문명하고 안전한 중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거대한 성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에스파냐조 관광객 페드로 고밀라는 모바일 지불의 편리함을 체험했습니다. 고밀라는 삼대곰을 보고 사천 소부의 풍경을 관광하기 위해 특별히 사천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길거리의 매점이나 관광구 상점에서 모두 외국인 카드 모바일 지불이 가능해 료객, 식사, 출행이 각별히 편리합니다. 많은 편리 정책으로 하여 우리의 출국 여행이 더 쉽고 간단해졌습니다. 관광 강국 건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관광의 국제적 영향력이 뚜렷이 제고되고 입국 관광 규모의 효과가 부단히 커지며 입국 관광객을 연인수로 1억 9천만 명에 도달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형상의 전시,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 촉진 면에서의 관광의 역할이 보다 더 뚜렷해졌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관광의 가장 큰 관광객 레원국과 주요 목적지로 되었습니다. 향후 중국 개방의 대문은 점점 더 크게 열려 더 많은 세계 관광객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각국의 인문교류, 문화융화, 민심상통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함으로써 세계 문명의 백화원이 울긋불긋 생기발랄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봉사업 확대 및 품질 향상, 수망, 신형 전력망, 계산 역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관망, 물류망 등 6개 네트워크의 계획 건설과 관련한 감독 검사 상황 보고를 듣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 15차 5개년 계획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사회보장 체계 최적화 관련 업무를 연구하고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의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봉사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분야별로 지원 정책을 완비화하며 다양한 제약과 장애를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성 봉사업은 과학기술 혁신과 가치 창출을 더욱 지원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역할을 더욱 발휘해야 하며 생활 봉사업은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여 인민 대중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요구를 더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6개 네트워크 계획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과 업무에 맞춰 신속히 시행하며 자금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를 착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설과 사용의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 기재와 같은 소프트 건설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운영 및 봉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제도적 약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관련 법률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해석을 가속화하며 관련 정책 조치를 완비화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공급을 강화하고 권익분배 개혁을 심화하며 정책 지원과 시장 봉사를 강화하고 전환과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과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고급, 복합형, 응용형 인재 대우를 신속히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봉사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사회보장체계의 전체적인 협동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적 배치를 최적화하며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기재 혁신을 심화하고 다층적인 사회보장체계를 풍부하게 하며 영원한 취업 인원들의 사회보장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농민 노무자 등 군체의 주택 보장 조치를 최적화하며 장애인 돌봄 등 봉사 자원의 공유를 추진하여 사회보장 체계의 적응성을 업무 개선의 강력한 수단으로 삼아 당정의 결정과 정책 조치가 더 잘 실행되고
0: 효과 지원을 확보해야 하여 각 분야의 상호 리익 협력을 더 높은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공동정의를 공동으로 소화할 것, 운명 공동체 번영을 지향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두텁다고 표했습니다. 타인은 한계 중국의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중국과의 호의 협력을 강화하며 립법기구 간의 왕대를 밀접히하여 타이와 중국 관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날 오전 타이 아누틴 총리는 천안문 광장에서 인민용 기념비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1: 공업정보화부 관계자가 20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규모 이상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응용 보급률은 30%를 초과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은 400여종에 달해 전 세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안위성 무호가도에서 많은 교통경찰 로봇이 도심의 주요 도로와 주요 교차로에서 상시적인 정상 근무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통경찰 로봇은 360도 파노라마 고화질 카메라, 밀리메터파 레이더, 레이다를 탑재하여 전방위적인 도로 상황 감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로봇 기업의 하붕 상무부총경리는 로봇이 다양한 표준화된 교통지휘 손짓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교차로의 교통지휘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여 가지 류형의 교통위반 행위를 포착하여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단말기 제품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제품이 점차 스마트 생태계에 융합되고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의 생활과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운영감시조정국 도청국장은 일부 인공지능 단말기 기업들이 유연한 시장 기재와 완벽한 산업체인의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의 컴퓨터와 통신,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7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리유는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한 4,200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대형 모델과 지능형 에이전트 응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지능형 계산 능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컴퓨팅 파워 시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허브, 구역, 에이지, 컴퓨팅 파워 시설의 협력 배치를 가속화하고 컴퓨팅 네트워크 일체화, 친환경 전력에 직접 연결, 전력망 부하 저장 등 기술 혁신 응용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의 하존 국장은 6월 말까지 5G 기지국이 510만 2천 개에 달했고 기가비트 네트워크 서비스 능력을 갖춘 10GPON 포트가 3,286만 개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통신망

계획 건설을 정보 통신업 발전에 중점으로 삼아 스마트 경제와 스마트 사회의 요구에 맞는 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내몽골 자치구 호란시 락다그 사막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창밖의 녹색이 점차 짙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관리구내에 가로세로 얽힌 개보들 모래마기가 잔 모래를 지면에 단단히 고정시켰고, 칸막이 사이사이로 새로 자란 초록의 목초들이 바람에 스쳐 고개를 숙입니다. 유엔 황마화 방지 공약 사무처와 인도, 페루, 케냐, 차드의 관련 기구 대표들이 최근 이 사막에 와서 현지의 개보들 플러스 혼합 파종 사막화 퇴치법을 료해했습니다. 개보들은 흩날리는 모래를 고정시키고 장마철에 빙초, 양초 등 토종 풀씨를 보충 파종함으로써 관목과 목초가 복합 식생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모식은 원가가 낮고 지속 가능합니다. 개보들은 모래를 고정시킨 후 사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목초는 5년 방목 금지가 지난 후 다시 합리하게 리용될 수 있습니다. 현지 림업 초원 부문 직원의 소개를 듣고 나서 대표들의 주요 관심사는 더 이상 관목과 목초를 얼마나 심느냐가 아니라 해당 모식의 원가가 어떤지, 목축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관리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중국 사막 퇴치를 관찰하는 시각은 단순한 식물 피복의 회복에서 점차 생태와 생산, 생활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막은 퇴치해야 하고 초원은 푸르름을 유지해야 하며 목축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이는 대표들이 자주 논의하는 화제일 뿐만 아니라 실린골맹이 관철하는 발전 론리이기도 합니다. 목축민 하스 바테르의 가정 목장에서는 양질 유구 양식, 다수확 목초 재배, 목초지 보호가 동일 경영 방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장에서는 또 다른 노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를테면 방목 금지, 보충 파종, 시비, 뿌리 자르기, 륜절 등 조치로 퇴화한 목초지를 복구시키는 동시에 목초 산업을 발전시켜 재해 방지와 가축 보호에 힘을 실어줍니다. 차드를 비롯한 전통적인 농목업 국가 대표들은 이 방법을 각별히 주목했습니다. 초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목축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그들이 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차드의 토착 여성이며 인민협회 회장인 심두 이브라힘은 내몽골 자치구의 경험은 아프리카 사헬 지구에서 참조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조건에 적응되는 식물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방목 방식을 추진하며 목축민의 주요 역할을 발휘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탄력을 증강시킬 수 있고 현지 주민들의 생계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심두 이브라힘 회장은 전통 경험과 과학 지식을 결부시키고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소득 내원을 창조한다면 생태 복구의 효과성과 경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목장과 산업 프로젝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표들은 사막 중심부의 생태 장부를 료해했을 뿐만 아니라 목축민 소득 증대에 민생 장부도 보게 되었습니다. 목축민들은 마유 가공, 승마 체험, 방목지 민박을 결부시켰고, 치즈 문화산업 단지에서는 원유 구입과 식품 가공으로 목축민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목장에서는 말 산업과 문화 관광 사이의 융합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목축민들은 생태 관리에서 산업 발전으로 확장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해냈습니다. 유엔 황마화 방지 공약 친선 대사인 리키 케일은 이곳에는 정책과 법규, 정부 행동으로 추진하는 관리가 있는 한편 목축민들이 참여하는 건의도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만난 목축민들은 모두 가축을 잘 기르는 동시에 초원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0: 목표였습니다. 국정이 다르고 생태 조건이 다르지만 토지 퇴화를 방지하고 초원을 보호하며 목축민의 생산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여러 나라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며칠간의 일정에서 각국 대표들은 살아 숨쉬는 환경 속에서 관리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중국의 사막 퇴치와 목축업 발전의 실천은 각국 대표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실천적 노력은 생태 관광은 토지에 뿌리내리고 현지 민중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어야만 진정으로 친환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소박한 리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대표가 보는 중국의 사막 퇴치와 목축업 발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류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도로를 잘 닦아 민생복지를 증진한 내몽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대륙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대열특별 프로그램 평로근인 습근경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비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4 당대회 보고는 새시대 새노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 민족인민을 단합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은 전체 인민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현대화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제목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입니다. 바로 사물의 발전을 대감에 있어서 반드시 장운한 안목을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 식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을 발표할 때나 인터뷰 자리에서 이 식구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빈곤 해탈에서 정밀 가난 구제까지 약한 새가 먼저 날아서부터 산간지대와 연해지역의 협력까지 지역균형 발전에서 착실한 공동부유 추진까지 눈앞의 난제들이 하나씩 극복되고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장원한 목표를 향해 계속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조여사회를 전면 실현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의 길에서 그 누구도 나고해서는 안 된다고 표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공동부유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이 즐기는 전고를 해설하고 함께 배우며 그 사명과 책임을 터득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 프로그램 사상 해석인인 북경사범대학 왕경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가 10년 동안 겪은 세 가지 대사를 총화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한 것이고 둘째는 중국 흑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것이며 셋째는 빈곤해탈 공략 초여사회 전면 실현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 첫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것입니다. 중화대지에서 초여사회를 전면 건설한 중요한 시각에 앞으로 공동부유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인민 대중이 주목하는 초점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4월 습근평 총서기는 광서를 시찰하면서 인민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 데 있어 그 깊이와 범위, 난이도는 빈곤해탈 공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한숨 돌리거나 발심을 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계속 노력하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부유라는 화제를 둘러싸고 공동부유란 무엇이고 공동부유를 왜 실현해야 하며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세 개의 문제를 둘러싸고 교류하려 합니다. 먼저 공동부유란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0: 民族千百年来民意老止，气可小康，那憧憬将变成现实。这在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进程中具有里程碑意义。
1: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단락의 연설은 습근평 총서기가 2020년 중공조항과 공무원의 음역설 할인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시경 중에 백성이 극도로 고생했으니 조금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식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속에 깊은 천리는 늘 입에 올려도 새롭기만 합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0: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로를 잘 닦아 민생복지를 증진한 내몽골

도로 도심을 관통하는 이 도로 외에도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후쿼트시 신화대로, 비단의길대로 등 도로들이 집중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누적 파손 아스팔트 포장 면적 2만 5천 평방미터와 인도 2만 4천 평방미터를 복구함으로써 시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실질적으로 높였습니다. 평탄하고 원활한 도로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직결되는 민생 대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쿼트시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북방 지역의 큰 계절적 온도차와 반복적인 도로 손상 특성을 고려해 계절별 전량, 유형별 보수라는 정밀관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저온과 해빙기의 미세 균열이 확대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감압 아스팔트 등 신형 저온 보수 재료로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고,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 후 침하로 인한 대규모 파손 구간에 열가소성 아스팔트 공법을 적용해 표준화된 굴착 복구를 진행함으로써 도로 구조의 안전 기반을 다졌습니다. 도로 교통의 원활한 사업과 관련해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포장 파손, 교통 정체 등 민생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의 통증을 제거함으로써 도시 도로 동행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발길을 더 안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훼손 도로에 대한 상시적 정비를 추진해 도시 교통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은 도시관리위원회를 주체로 도시운영관리봉사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각급 주택도시농촌건설부를 핵심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내몽골 자치구 도시정밀관리기준 등 지방표준을 제정하고 대도시관리와 도시관리 1차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12345 정무봉사 한라인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회 참여 채널을 넓혀 정부 주도 다자 참여 공동 관리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관측, 정밀 복구, 장기적 유지라는 폐쇄형 업무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훼손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막다른 길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로망의 단절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은 도시도로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방안을 발표하고 각 맹과시의 막다른 길과 막힌 도로, 미완성 도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과학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해 학교, 병원, 대형 주거단지 등 중점 구역의 막힌 도로 개통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동시에 요소 보장과 원천 관리를 강화해 중앙재정보조금 등을 적극 확보하고 발전개혁, 재정, 자연자원 등 관련 부문과 협력해 사업 비준, 토지 보상 등 선행 절차를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도로 건설의 산동시 제도를 엄격히 리행함으로써 도로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원천에서 막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내몽골 전역에서 61개의 막다른 도로가 정비되고 개통됐으며 총 길이는 약 40km에 달해 도시 도로망 체계가 부단히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내몽골 전역에서는 훼손된 도로 7,200여 곳을 복구했고 도로 관리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해?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대륙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현재 시간으로 15일 0시경 지브롤터의 수석 대신인 파카르도와 에스파냐 국경 도시 라리네아의 시장인 프랑코가 류고 국경 양측에서 출발해 서로를 맞이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국경선을 넘어 서로 만나 포옹했습니다. 박수와 노래 소리 속에서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도 이미 보초가 사라진 출입경 검사소를 지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멈춰서서 사진을 찍거나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 장면은 유럽 동맹과 영국이 14일 체결한 지브롤터 미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잠정 집행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협정에 따라 지브롤터와 에스파냐 사이 유로 국경의 일반 여권 심사는 취소되고 국경 격리 시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며 사람들의 왕래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15일 정오 마지막 두꺼운 철책이 기준기에 의해 지면에서 들어 올려져 한 세기 이상 두 지역을 가로막았던 국경 울타리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현장에서 행사에 참석한 에스파냐 산체스 수상은 유럽 대륙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다면서 우리는 기회로 가득 찬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수상은 협정에 따라 에스파냐는 지브롤터 공항과 항구에서 쉥겐 국경 관리 책임을 수행할 것이고 비자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유럽 외부 국경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에스파냐에 거주하는 유럽 동맹 시민은 지브롤터에서 취업할 수 있다면서 협정은 국경 노동자들의 실업 보장, 연금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럽 동맹과 지브롤터 간의 관세 동맹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에스파냐 라리네아시에서 살면서 지브롤터에서 일하는 이반은 가족과 함께 이 순간을 목격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국경을 넘어 지브롤터 공항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반은 과거 퇴근 후 지브롤터에서 나올 때 국경에서 서류 검사를 기다리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았고 밤 9시 혹은 10시가 돼서야 통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반과 같은 국제 노동자는 15,000명 이상에 달합니다. 2016년 영국 유럽 동맹 탈퇴 국민투표로 영국 영지 지브롤터도 유럽 동맹을 탈퇴하면서 본래 유럽 동맹 공동 법률 체계 하에 있던 국경 취업과 인적 왕래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서류 심사, 대기 그리고 국경 통제의 불확실성은

지난 수년간 국경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반은 이제 철폐기 철거되고 국경에서 더 이상 일반적인 서류 심사를 요구하지 않기에 에스파냐 사람이든 지브롤터 주민이든 과거처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20세기 초에 건설된 이 국경 철책은 지난 100여 년간 실제 생활이 서로 깊이 융합되어 있는 사회를 억지로 갈라놓았습니다. 영국과 에스파냐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진 주권 분쟁, 국경 양측의 인적 단절과 이동 제약은 모두 이 책으로 하여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국경은 여러 차례 폐쇄, 강화, 개방을 반복했지만 실제 철책은 한 번도 철거되지 않았고 주권 분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측 주민들의 명계는 날로 밀접해졌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일 관광객, 국경 노동자, 국경 반대편 시민 방문 등 주민을 포함해 약 3만 명이 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현실적 수요의 추진으로 영국과 에스파냐는 점차 주권 분쟁과 국경 관리를 상대적으로 분리하고 국경의 질서 안정, 인적 이동의 편리화 등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결국 협정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협정의 잠정 시행이 시작됨에 따라 마침내 철책도 철거되었고 시민들의 통근길을 가로막던 장벽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엔지 중허 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흥민 작곡, 황경애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당신과 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당신과 나 사랑은 샘.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인생길 한끝까지 피어가는 꽃. 인생길 한끝까지 피어가는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당신과 나 사랑은 꽃.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당신과 나 사랑은 해.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네, 3절이 끝나고 3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 당신과 나의 사랑, 올라간 당신과 나의 사랑은 들린다 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얼마나죠?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의 최중심 APP, 옌지 룽메이 APP와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과 나 사랑 3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학교 사상 정치리론 과목 교사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인재를 육성하자 2019년 3월 18일 사상 정치리론 과목을 잘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면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신시대의 당의 교육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며 학교 운영에서의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하고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중국 공산당의 국정 운영을 위해 봉사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의 공고화와 발전을 위해 복무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복무하는 방침을 견지해야 하며 교육사업의 뿌리를 중국 대지에 내리고 생산, 노동, 사회 실천과 결부시켜 교육의 현대화, 교육 강국 건설, 인민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서둘러 추진하며 민족 부흥의 중임을 짊어진 시대적 신인을 적극 양성하고 덕지체 미로를 겸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적극 양성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입니다.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는 우리 당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령도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종신토록 분투하려는 유용한 인재를 한 세대 또 한 세대 양성해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치가 선명하고 태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때부터 어릴 때 틀어줘야 합니다. 그러자면 소학교와 중학교, 대학교에서 사상정치리론 과목을 점진식, 라선형 상승식으로 개설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주의의 건설자와 후계자가 한 세대 또 한 세대 양성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입니다. 사상정치리론 과목은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건적인 목표입니다. 사람을 곡식에 비유한다면 청소년 시기는 줄기가 자라나고 이삭이 패는 시기인 바 이 시기에는 정성들을 인도하고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교육을 운영하는 목적은 바로 당당하게 사상정치리론 과목을 개설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애국주의 정서를 고양해 애국감정, 강국의지, 보국행위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분투 과정에 자각적으로 융합시키도록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정치리론 과목의 역할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사상정치리론 과목의 교수

법칙, 사회주의 건설 법칙, 인류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과 파악을 끊임없이 심화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리론 발전과 실천 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사상 정치 리론 과목을 건설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파란 꿈을 안고 달리던 학창시절, 어느새 내 고향 강물 따라 흘러가고, 석양을 바라보며 흰머리 날리어도 가슴에 품은 뜻은 여전히 변함없네. 아, 아름다운 황혼이여, 황혼에 피어나는 푸른 꿈이여.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화곡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루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코기는 로인의 곁으로 유유히 다가왔다가 바로 옆으로 의젓하게 헤엄을 치며 빠져나가고 있었다. 주둥이가 배전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가 스치고 지나쳐 가는 것이다. 거대한 몸집은 엄청나게 길고 굵고 넓었고 자줏빛 줄무늬가 있어 물속에서는 온통 은빛으로 빛나는 큰 것이 끝없이 스쳐가기 시작한 것이다. 로이는 잡고 있던 줄을 밑에 놓고 발로 밟았다. 그리고 창을 들 수 있는 데까지 높이 쳐들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은 마지막 초인적 힘을 작살 끝에 모아 고기의 옆구리를 향해 내리꽂았다. 로인의 가슴팍만큼 솟아있는 그 커다란 고기의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를 내리찔렀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이었다. 그는 작살의 날카로운 쇠뭉치가 고기의 살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감촉을 느꼈다. 작살로 몸을 기울여 체중을 싣고 있는 힘을 다해 작살을 더 깊이 밀어넣었다. 고기는 치명상을 입고 거대하고 억센 기운으로 물 우러 높이 솟구쳐 올랐다. 녀석은 마침내 그 거대한 몸집과 엄청난 힘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의 고기는 배 안에 있는 로인보다도 더 높은 공중에 걸려 두둥실 떠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물속으로 굉장한 소리를 내며 로인과 배에 아주 잔뜩 물보라를 덮어 씌우며 떨어졌다. 로인은 정신이 희미해지고 불쾌한 구역질이 나고 앞도 잘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나 로인은 쉬지 않고 재빨리 작살줄을 추려두었다가 패이고 터져 쓰라린 두 손 사이로 천천히 풀어주었다.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자 고기가 은빛 배를 우러 드러내고 거꾸로 떠있는 것이 보였다. 작살 자루가 고기 어깨에 곧바로 꽂혀 있었다. 바다는 녀석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피는 1마일이 넘는 깊고 푸른 바닷속에 있는 마치

마치 한 무리의 고깃대가 몰려 있는 것 같이 캄캄해 보였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는 구름같이 퍼지고 있었다. 고기는 은빛으로 빛나며 조용히 물결치는 대로 떠가고 있었다. 로이는 과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광경이 사실인가를 의심하며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살줄을 두어 바퀴 뱃머리 말뚝에 감아매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쓸어 안았다.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지. 그는 뱃머리 널판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나는 늙은이고 너무나 지쳐버렸다. 그렇지만 내 형제인 고기를 죽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잡일을 해야만 한다. 이제는 배전에 저놈을 잡아맬 올가미와 줄을 마련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비록 배에는 나와 고기밖에 없지만 이놈을 실어서 배에 물이 고이면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낸다 하더라도 이 배를 가지고는 감당해낼 수가 없을 거지야.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지. 저놈을 끌어당겨 배전에 단단히 묶은 후 돛을 달고 돌아가야지. 그는 고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배전에 갖다 대고 아가미에서 입으로 밧줄을 깨서 머리를 뱃머리에 꽉 붙들어맬 작정이었다. 한번 똑똑히 보고 싶다. 저 녀석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싶다. 저놈은 내 재산이다. 그것 때문에 만져보고 싶은 것은 아니야. 두 번째 작살을 찔러 넣을 때 심장을 만져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 어서 녀석을 끌어당겨 배전에 묶고 꼬리에 올가미를 걸고 또 허리에도 올가미를 걸어 배에 묶어 놓아야 할 것이야. 일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늙은이야?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싸움이 끝나고 나니 잡일할 것이 아주 많은데.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나서 고기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오가 지난 것이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라면서 타인에게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때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타인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그저 무례할 뿐입니다. 만나고 집에 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의 없는 질문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내는 꽃송이.

네,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기왓장 내외.

내 옴살 떨지 말라는 말이 정말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겠죠?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긍정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병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플 때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면요,

하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 곡입니다. 허미옥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

小心翼翼。

0: 十一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见他就获得满分，我们之间却少了那么多信任。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

0: 现在是凌晨2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心很暖，任你人把妆哭花了也不管。遗憾我们从未成熟

情的情绪不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

0: 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就把智深看的那一个劲儿的发毛，心想这个主儿怎么这么看我？到底是死我为何故？

我们继续来关注消息哈。7月25号第三轮2026吉林银行延边州县市足球联赛比赛时间为14:30。7月26号第16轮中甲联赛延边龙鼎科技安队。

深宫袭来满面桃花开，我怎不自去杀，我怎不自去杀，我敞开胸怀为您等待。